0: Hey, what's up? We're Big Bang.
1: 안녕하세요. 언더걸스 씨입니다.
2: 안녕하세요. 카라입니다.
3: 안녕하세요. 저희는
4: 최상다. 안녕하세요.
5: 나는 샤입니다.
6: The Ultimate Youngsters Radio.